0: 말씀 기다려.
1: 그렇습니다.
0: 아, 예, 다음에 계셔.
1: 아, 예, 다음에 계셔. 아, 예, 다음에 계셔.
2: 1-1, I copy. You can mark it complete. Was engine 6 going to be on this call?
3: Affirmative.
2: You can cancel.
3: Dispatch engine 6.